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멘젤 피우고 있어 우수십시오 딱 멘젤 피우는 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 네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들 봐요. 이해들 왜?

0: 시작은 내 걸로 퍼주고 하네. 떠봐야 퍼줘야 돼. 쟤네, 나, 쟤네, 나 냠샤, 스스자네. 가다, 아, 똥니는 냠샤, 냠샤. 나 쏘, 디간을 더 되게 하래. 쟤 디네 인베인 스스자네, 소람 그 내가 올라, 나, 니알라베, 가서 우리 똥니리야. 지금 굶중그 산나야, 나 터메베체. 다 퇴중기 싫어도 지금 섬중기 싫어도 지금 내게 타네 아 바다 동일이야 광벌 지기 아래 땅가다 온분 넘버 집에 있나 그래서 마지 군에 동일이 따와 깨되게 하다 동일이 따와 좋아지니 아니 깜도배 샤나면 나와 지금 또 전부 영야 나가는 중에 땅 인중 삼아 타바 되니 걸로 몇 점만 있는 거지 쭉 쳐 보시면 돼 용도가 대장배 땅 닝지 대장어서 내면도 간다 동리가 따라 좌전에 비해 닝지 시작하면 되면 또 덮치 뭐야 다디 댄댄 영사리 그러다 디 간다 동리가 따와 응원을 깨니 아니 전주국 쌤 교수 디디 동리가 따라 좌전에 그 또도 내면 중요해 용기 여봐 이리 사네 아니 간다 전주국 쌤 디 제일 깨니 나 지금 뭐 오는 이 뭐이나 나 동리가 따와 응원을 깨찾대 리디 이내 안다 지금 다 섬중다 지금 이거 타는 마다 배지 가족들 배 영화 속을 배다 다 잡아도 좋아도 할때 이내 가다 돈이를 공중도 더 맵지 자단디 돈이를 미국 공중 가족들 그게다 터비하게 주소로 넘어서 이제 전에 소람시 주소 야다 넘대다 다드네 야체니 주소 넘어로 야 그러미 아니 사진에 거라 냠용도 섭수 섭도 치는 이제 전에 다 제시 비딩지 그 좋아하실 때 섭수 섭도 집에 가도리야 아니 돈이를 공중도 하면 이제 전에 잘안 버렸지 대라 아니 공중 토비는 자네 아니 지니나 노서 철을 철을 철도 되게 하래. 그래서 니는 자네 아니 최소 나 최소 서로 최소 일이 전람은 니도 시부디 난 건데 쟤. 대네 털도 이는 더번이로 산한 털이 자네 아니 돈이 무슨 또 군소고 나와요 눕 튼진 나와요 눕 아니 가래다 대나가 나와요 눕쟤. 간다 아니 동번이 레베 출 출사와 신도 아니 가서 우리 유유제 그다음에 데니 도대하노 그다음에 왜 니스나면 니나 타다베 로베 다 동니기 그 가서 우리 그게 냠용 터윈르잖아 아니 타버렸지 아니 토럼토 사탕베 시토 다드네 아니 가서 우리 그게 이모라 다드네 아니 지금 nyomu korku tu zhuhana ma nyunju korku tu zhuhana ma chi chi eni mada sadhuji nikali ya nyunju korku ribe pa pang chi eni dine da sadhuji giji thamas na yin jadu sadhuji giji thamas na yin jadu kata dine kata ne eni nyunju ginyambu chen da nyunju pang dine eni taksa sungu nikali ya da dungyu dobe lobe thunung da shuk shuk shuk shuk shuk shuk shuk chene eni kaina 윤주기 샤베, 윤봉기 샤베, 아직 시제집을, 시제집을 봐도 중에, 너나, 대닝공 타드는 집에 치마. 난 다른 데 봐라. 대닝공 타드는 집에 치마. 어다, 딘디디니, 아, 땐에 세니. 아니, 가족으로 그게, 지도진이기 취업함제, 캠바찌, 투유찌기야, 아니, 캠투야찌, 차이르잖아, 아니, 남바탕제 캠베 이시사야, 좋은 말.
1: So if you look at the model procedure of these five paths and how manner in which one traverses from one level of the path to the next, we will find that often, or actually the actual transition from one path to the next path, it takes place when the meditator, the practitioner is immersed in a meditative absorption, and so at the initial stage, that is the path of when one is on the path of accumulation, one's understanding of emptiness is not derived through meditation, but it's more derived from intellectual understanding and study. So generally speaking, amongst the Bodhisattva practitioners, those who are of the more kind of intelligent aptitude or higher mental faculty, and they before generating

0: attachment and anger, which then give rise to destructive acts, even in the animal world as well.
1: Ta, sa jin de yin du la, ma re. Ta nyu mo ge zawa de, ta nyu mo nam zhang zhan men zhe, meng gu ji yong de ge yao de, di ye de ge zawa zawa de, ene, cha dang jie se yu lam. Yang na ben ta, ka su bu ge, da da de yi shi le de ya ge, ta da de, shi fu ne, ene, qi de nao ne xi, tian jing me ne. 다 주제가 지다 다가는 신기 즉 상당연스럽디 전기 모차네 즉 가서 그게 뜸이 장왕게 아니 즉 상당에 인지지 로리아 나 나와 대다도 르 다 신체 아니 그 차단게 뉴몬게인 거야라 대왕게 아니 디딩이 그게다 판더 네베 레마구시 그 연대기부터 세워도 봐. 자, 근데 이 뭐 인도다 뉴모디 디 남자 멍구 예베 싸워로 놓고 아니 가서 우리 그게 정신주 주변 집에 짐바서 할 일이 가라. 다 텔레야 그 네루로 멍벨로 지 네루로 지론진 네루로 멍네 그 지지로 짐에 있잖아. 그 멍바 있으려 하고 머리바 있으려 하래. 다 뉴모 그 싸워로 돼 봐래. 자, 근데 인도다 시버 숭기 아니 걔네 그릇을 세워 있네 디디 독순지다 사과라 있는 띠무기 다 가서 그래 그게 왕균이 여덟이 자 근데 인도 시순 왕균 꿈무만 생다 시버 순 왕균에게 꿈무만 꿈무디 다 시버 코아스 아주 다 따과르시 시버 코아 시버 코아스니 배 셰대야 디 다 들어 삼던 거야 Timu Denzingi, China do Yatava. Timu Denzingi, Wang Jure, da Ludine, Nang Ludine, da Chi Nujine, da Kanda Timu Denzing Wangi, da Chung Devachi. Timu Denzing Shawan de Devachi, you know, that don't ever answer that. That is shaking.
0: So, therefore, there are all these different mental afflictions within us. Many of them are derivatives of. Attachment and anger and so on. And however, at the root of all these diverse mental afflictions lie what is called the delusion or ignorance. And this is really the delusion, this is really an erroneous belief in a kind of an objectively real self and its possessions. So in other words, we call it the grasping to the self. I and the mind, and I and mine. So at the basis of all of this is a kind of a clinging to a selfhood, a clinging to a self or a selfhood, which is thought to be autonomous and objectively real and has some kind of independent existence, and. In addition, we also, the objects of our attachment and anger, such as the qualities of desirableness or qualities of undesirableness, we tend to project these qualities of goodness and badness as if they were objectively real. We tend to believe that this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bad, really, or desirable, undesirable characteristics are really some kind of absolute characteristics or phenomena, and on the basis of that, we develop a strong attachment and clinging to them, which then give rise to attachment or aversion and hostility and so on, and which then causes, motivates us to act either in a harmful way or in a beneficial way. So this is the dynamic of how an underlying erroneous belief in a strong sense of self. Objectively real sense of self, and also belief in the objectively real qualities of things, we generate these mental afflictions. So what we find is that at the root of all of this is this grasping at self-existence.